0: 불안한 호노. 웃어요. 고노스가다와 웃어. 아타시가 남았다는데요. 아타시가 우소로시 온난이 나리타이. 나데모가 가오 소문케 데닝에라스요나. 소데나케네케나이노. 아타시와 이카리아 니쿠시미오 와스레타쿠나이.
1: 이카리가 니쿠시미가 우라미가 이기쿠이모노다도 다레가 키메타.